0: 전 있는 여자
1: I'll Gangnam Style
0: 선어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어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어해
1: 어이까 sembla que digui Sabadell?